0: 98.5 2000 FM.
1: 비즈니스를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혼자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서비스 뉴 사우스 웨일즈 비즈니스 뷰로가 당신의 사업 성장과 기술 구축에 도움이 될 무료 지원을 제공합니다. service.nsw.gov.au를 방문하여 비즈니스를 검색해 보세요. 웹사이트 번역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service.nsw Business Bureau. 비즈니스를 위한 파트너십.
2: 2000 station sponsor.

0: 98.5
1: 2000FM.
2: 괴롭힘은 생각보다 알아채기 어렵습니다. 괴롭힘은 아이들 누구에게나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. 특히 온라인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. 괴롭힘을 알아채고 멈추게 하는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. letsstopbullying.gov.au에서 확인하세요. 캔버라 소재 호주 연방 정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.
3: 2000 Station Sponsor.

0: 98.5 2000 FM.
1: 재난에 대비하고 계신가요? 오스트레일리아 포스트와 오스트레일리안 레드크로스가 재난 대비를 위해 함께합니다. 오늘의 작은 준비가 내일을 바꿉니다. redcross.org.au/prepare에서 확인하세요.
2: 2000 station sponsor.

0: 98.5 2000 FM.
1: 비즈니스를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혼자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서비스 뉴 사우스 웨일즈 비즈니스 뷰로가 당신의 사업 성장과 기술 구축에 도움이 될 무료 지원을 제공합니다. service.nsw.gov.au를 방문하여 비즈니스를 검색해 보세요. 웹사이트 번역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service.nsw Business Bureau. 비즈니스를 위한 파트너십.
2: 2000 station sponsor.